0: 저번 저번 양만의 양고포 마히바 양모와 쌈바를 맞춰 환영 어느 날 내려와자
1: 어미니를 찾아주고
0: 양미 바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 내 친인은

0: 내가 네 자식 때한테 막 소리야. 거기서 왜 왔어? 예, 사실 옆에 남았는데
1: Agora é necessário virar-se.